0: 게 구파 파게 데링 이스웨디에 칸타카이 안능의 칸토게 파 칼레게 파낭 알라 후사와 데부마타케 아디 에칼랑게 니엄의 칼레게 파누게 마차 푸리하마 코데부마타케 아디 시다 베긴바 테드마가 칼레게 파낭 마구데케우마타케
1: وَيَنْصُرَكَ اللَّهُ نَصْرًا عَزِيزًا
0: أَدِي غَدَفَدَ وَيْغِمْوَا نَصْرَكُمْ كَلَيْغِفَانًا نَصْرُ دِوُّ مَتَّكَيْ